0: 깻잎이 없다야.
1: 오!
0: 깜짝이야.
1: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
2: 뭐야? 부끄럽다.
3: 야, 이상해근.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. 미우다스는 뭐야?
1: 아, 뜨거워. 와, 미쳤다.
0: 아, 뜨거워. 아,
1: 뜨거워. 아니, 먹어.
4: 야, 마늘밖에 안 줬어.